day and kill I remember you 너였던 걸 수집 이 니들의 노래 오래된 수트 빨간색 목도리 이 모든 것이 다 너에 대한